숨을 맺히는 그런 햇살 쨍쨍한 여름날이죠. 매미의 울음소리도 점점 깊어지고요. 손부채질도 소용이 없는 아주 아주 뜨거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이 지역 곳곳마다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서요. 무료 생수 나눔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더위, 이 습도, 거리에서 만나는 물 한 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겠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처럼요. 답답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찾아오셔서 만족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린 영혼에 부어주시는 단비 같은 사랑. 그 사랑이 있어서 행복한 토요일, 저는 엄수빈입니다.

8월 8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처음 인사했던 찬양은요 김도현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이어서 강중현의 비 준비하시니까지 함께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생각나죠. 햇볕이 정말 쨍쨍합니다. 여러분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늘이 있으시다면 외출하실 때는 좀 그늘 통해서 통행하시고요. 틈틈이 수분 보충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름날 찬양으로 마음 더욱

시원하게 하는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로 찬양 가득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로는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에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무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8785님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오늘도 출근합니다. 항상 통근버스 안에서 헤드폰으로 극동방송 듣고 갑니다. 한 시간 정도 가는데요. 많은 위로 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가장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는 출근길 가시네요. 아유, 이 토요일도 힘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8785님의 걸음걸음, 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오늘 밖을 나서기 위해서 외출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걸음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절대 길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0: 썸머 스페셜.
1: 오늘은 이 더위, 이 습도, 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동행,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찬양 스페셜,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9950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보내주신 문자가 있어서 전해드려요. 엄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아내 3년 전에 발생한 두 번의 암수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켜주셨고요,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찬양대와 교사로 섬기게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로 8월을 은혜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두 번의 큰 수술 지나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회복하는 기간까지 일상생활 다시 복귀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걸음걸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9950님 아내분뿐만 아니라 회복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병원에서 이 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찬양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회복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 위해서 극동방송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950님의 신청 찬양 두려워 말라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8월 8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아버지 앞에 내가 소중한 존재이기에 나도 또한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알고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주님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에게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소서. 입으로만 믿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소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경직된 신앙이 아니라 중심이 바로 잡힌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중심은 견고하되 유연한 태도를 갖추게 하소서. 너그러움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힘있게 일하여 주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 처음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연약해지는지, 얼마나 약한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애초에 자격을 묻는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이 오늘도 그 사랑 충분히 넉넉히 이 태양빛처럼요, 뜨거워서 내릴 때는 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태양빛처럼 정말 쏟아지는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매일매일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0: FEBC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축제를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선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3536, 9954-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며,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교회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군사의 멋진 삶이란 제목의 말씀

0: 안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군사의 멋진 삶.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군사가 되었다. 지금 전쟁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또 남북에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무 병역 제도가 있다 보니까 군대 가는 것을 되게 좀 힘들어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는

0: 군사들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어떤 직업도 드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하면 어때요? 훌륭하시죠?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었습니다. 정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그 나라 민족을 지키는 거 이것은 정말 숭고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물건을 파는 것보다 물건을 생산하는 것보다 더 숭고하고 거룩한 일이 군인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군인이 된다는 거 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걸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아인식 정체성이 그동안 군사라는 이미지보다는 다른 것에 치우쳐 있었는데 우리 교회라는 것은 전쟁터 위에 세워진 거다.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파견된 군사라는 걸 우리가 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큰 실수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그리스도에서 좋은 군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아니 왜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에서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했을까? 그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에서 좋은 군사로 사는 것이 정말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 그 멋진 삶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군사로 살게 되면은 고난 속에서 동역자가 생긴다. 여러분 전쟁에서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는 전우들의 사랑이라는 거, 전우애라는 건요. 사실 어떤 공동체나 집단에서 일어나는 사랑보다도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생사 고락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전우애 이건 세상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값지고 고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면하고 있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하겠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는 이제 성공할 거야. 너 목회가 부흥이 될 거야.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왕관을 원한다면 먼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십자가를 버리고 왕관만 얻으려는 자는 결국 둘 다 잃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면 두 가지를 다 얻게 되겠죠. 왜 바울이 사랑하는 젊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왕관을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더군 지구에 가는 것이 마치 전투 기지를 세우러 가는 것 같고 우리는 군인의 자세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여정 속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 좋은 군사로 가는 것은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터질 수 있고 또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기 직전까지 어마어마한 우리는 영적인 시련들을 겪어왔습니다. 함께 고난을 지금 우리가 그동안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와 함께 고난을 받는 정말 전우애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사랑스럽게 느끼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던가. 그동안 행복하고 편안할 때 목회할 때 뭐 몇천 명 있는 목회보다도 더 끈끈한 서로의 정, 이 전우애라고.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8일 11시 경북 청송 봉화평지와 전남 장흥 구례평지 완도 여서도 제외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0: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죠. 하늘의 가족으로 생각할 만큼 남남이 아니고 한 가족같이 느껴질 만큼 친밀하게 된 거예요. 왜요? 함께 고난을 받아왔거든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어려운 시절에 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요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그런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얻게 되는 과정인가를 이제 한번 입증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험난한 세월, 치열한 전투에서 쫓기고 고난을 겪는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사울 왕에게 반역자로 몰려서 쫓기고 있을 때. 도저히 피할 곳이 없고, 그래서 짐승처럼 아둘람 굴에 들어가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 수많은 또 다른 고난당한 사람, 세상에서 원통한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생사를 걸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전투를 하고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죠. 한번 그 말씀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바로 이들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이 고난을 함께 겪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초래한 줄 아십니까? 다윗 왕조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위대한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조가 굳건하게 세워질 때요, 이 아둘람 굴에 있어 다윗과 함께 고난을 당했던 이들이 다윗의 최고 용사들이 됩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다윗의 나라는 나 혼자 이룩한 게 아니야. 사실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이 30명의 장군들이 나를 도와서 이룬 거야 하고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활약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30명의 용사 중에서요, 다윗이 가장 존경하는 자기 부하들이지만 그들에게서 배우고 자기가 회심하게 되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가장 훌륭한 3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베들레헴 우물가에 물좀 먹고 싶 했을 때 즉시로 그냥 그 맨몸으로 달려가서 그 적진에 뛰쳐가서 피를 흘리면서 물을 떠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아둘람 출신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을 회개하게 하고 정말 타락하지 않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 이세 용사의 충성심. 정말 다윗 왕의 명령 앞에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물한 잔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충성이 뭔지를 보여주고 다윗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일을 이룩한 거죠. 근데 이들이 바로 다윗이 위대한 왕국을 건설했을 때 가장 다윗이 믿을 만한 영웅들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만난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다 다윗을 밀고 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이럴 때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와 함께할 영원한 동지들을 만들어줍니다. 영적 전투에서의 외롭지 않게 끝까지 함께할 믿음의 전사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윗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은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갈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의 가장 멋지고 위대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전투 중에 가장 훌륭한 동역자들을 만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의지할 사람을 만나는 거, 인생의 자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돈도 금방 떠나고 다 떠납니다. 사람들도 다 배신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까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나 배신하지 않아. 그런 사람을 얻게 된다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부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좋은 군사로 함께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생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활의 얼매임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자기 생활에 얼매이지 않는다. 그럼 자기 생활을 포기하라는 건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피곤한 인생이고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자기 생활 속이라는 작은 그 감옥에 갇혀서 맨날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식들 키우려고, 교육시키려고, 맨날 삶에 허덕이면서 그 자기 생활 속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은 얼마나 힘듭니까?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게 뭐냐면, 자라는 초라한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아라는 그내 속에서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이 힘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인생을 내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라는 이 자아가 얽매이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아에서 자유로워진다면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우리가 맨날 상처받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 이유는 뭔줄 아세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이 자아에 얽매이니까 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아를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내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은요,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와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은요, 내 생활만 얽매이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비난이나 공격이나 또 속임이나 사기나 이 모든 것에 같이 얽매이게 돼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는요, 이 어둠의 악의 세력들이 집요하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자기 생활이 얽매인다는 것은 곧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얽매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헬라어로는 엠플레코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엠플레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얽매이다. 가시된 물에 옷이 걸린 상태, 그물에 물고기가 걸린 상태, 덩굴이 나무를 휘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상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군인은요, 이런 데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의 큰 죄로만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탄이요, 큰 죄로 우리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회개 안 하고 망하든지, 큰죄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요, 큰 죄로 무너뜨리는 걸 조심합니다. 대부분요, 큰 죄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뭘로 무너뜨리냐? 죄가 아닌 걸로. 자기 생활에 얽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뭐 넝쿨이나 잡스러운 것들이 나를 휘감고 있는 것 같은 정도, 뭐 심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몰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살아라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다 낭비하고 소진하고 아무 의미 없게 끝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 작은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얽매여갖고 내가 꿈꾸는 이거 좀더 가지고 좀더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좀더 뭐를 누리고 이거에 얽매여가지고 자기 세계에 얽매여갖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고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사탄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냥 너 그렇게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빠요.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경제 걱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죽을 병에 걸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차피. 문제는 이것들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얽매입니다. 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벗어날 거 아니에요. 더럽다고 생각하고 안 되면. 근데 이 사탄이 그런 식으로 허술하지가 않다니까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 없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거, 이건 주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특히 인간에게는요, 충성한다고 절대 그대로 보응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상대편, 내가 충성한 대상이 훌륭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충성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고 그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아 장군이 위대한 게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주군인 왕인 다윗에게 충성을 하잖아요. 요압 장군 자기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충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우리아는요, 그들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 얽매이는 건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밝혀질 거고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위험성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건 놀랍게도 충성심이, 진정한 의미의 충성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것들을 위대함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어떤 순간일까요? 군복무하는 동안에 가장 즐거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포상휴가.
여러분 포상휴가 받으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가족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아에게 어느 날 그 위대한 왕 다윗으로부터 포상휴가증이 나온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와라.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지고요. 높여줍니다. 그리고 너 휴가 줄 테니까 너와 내 부하들이 집에 가서 쉬어라.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아가 공적인 생애 전쟁터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자기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자기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포상 휴가를 받았는데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길에서 잡니다. 부하들과.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부릅니다. 맨정신으로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술을 먹입니다. 완전히 인사불성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제 가서 아내를 즐겁게 해줘. 아주 외로울 텐데 보냅니다. 어떻게 했어요? 술이 취해도 충성심. 안 가요. 군인 정신이 철저했어요. 자, 왜 이 우리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충성이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척건을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아의 대답은 뭐예요? 자기 생활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충성하기에 이게 가능한 대답이었어요. 우리아는 가장 먼저 뭐를 꺼냈어요? 대답에 제일 먼저 언약궤가 장막에 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단순히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예배예요. 이 사람은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데 내가 사사로이 자기 생활에 얼마이면 되겠냐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언약궤가 지금 장막에서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못 갑니다. 내 주 요압과 부하 군인들이 지금 전쟁터에 들에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자는 게 말이 됩니까? 전우회가 어때요?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나만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즐기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휴가 안 준다고 난리하겠죠. 만약에 우리아가 우리가 썼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휴가 갔어요. 그리고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활에 얼마여 며칠을 보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죠? 바세바가 낳은 아기가 자기 아기로 알았을 거예요. 다윗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조롱당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속아서 살 뻔했어요. 끔찍하게도 다윗의 범죄 속에서 자기 인생이 처참히 조롱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를 자기 생활에 얽매게 하고 편하게 누리게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물질 마음대로 쓰면서 잘 지내라고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에게 조롱당하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사기당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쉬셔야죠. 아 목사님 이제는 좀 설교도 좀 줄이셔야죠. 좀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만합니다. 이게 마귀 밥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시간이 없어요.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명자들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좋게 보이지만 이런 제안들은 탈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 중에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수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접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하는 거 잘 되고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겁니다. 무서운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아는 죽임당했잖아요. 그냥 가서 곱게 왕 말 듣고 그냥 자기 생활 얽매여 살았으면 죽임은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가서 장수하고 죽는 거 하고 그렇게 충성하다가 충성한 대상에게 배신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당했다. 그런데 끝까지 충성했다. 결과가 어때요? 만약에 그렇게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고 장수하고 이제 다윗왕이 계속 잘해줄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덮으려고. 우리는 우리아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아는 억울하게 속아서 인생이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고요. 우리아는 왕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까지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하나님의 사람 가장 위대한 다윗의 타락과 이방인이고 햇사람인 우리아의 의로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다윗보다 우리아가 훨씬 위대합니다.
있습니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보다 훨씬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지금 우리아입니다. 엄청난 존재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위대해지는가.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용만 당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다윗 왕보다 더 충성스럽고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죽은 지가 3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1000년, 죽은 지 10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우리아의 이름을 새겨 넣었지요. 어떻게 말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사람이 인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충성심을 길이길이 빛내고 영원한 가치를 새겨놓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습니다. 만약에 그 충성심이 아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살았으면 흔적도 없이 우리는 우리아가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인류에게 우리아의 희망이 되었어요.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충성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는 영원히 기억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얼마인 것보다 희생당하더라도 충성하고 고난을 함께 당하는 것이 훨씬 영광스럽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 손해보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셔요. 그죠? 충성 다 하셨어요. 배신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얼마나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인 주제에. 그거 좀 안 한다고 굉장히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충성을 다하셨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위대해지셨습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자기 생활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이,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고 위대한 삶인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 성취로 부르신 그 왕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나 같은 미물이 기쁘게 할 수 있대요. 나는 그동안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프게만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사의식을 갖고 함께 고난을 받기로 하는 그 순간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 자기 생활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 기쁘게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나게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위해서 내 자기 생활을 포기하면서 거기에 벗어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생활에 얽매였다면 편안하게 사셨을 거예요. 그렇죠? 배신도 안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 생활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세요? 정말 위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게 뭐냐면 생활에 얽매여 살지 말라. 생활을 위해서 살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그게 얽매여 살면 되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생활에서 얽매이지 않게 그가 다 생활에 필요한 것 채워줄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제 이야기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군사로 쓰임받으면 군사를 모집하신 분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사람의 생활 왜 책임 안 지겠냐?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내가 생활에 얽매여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벌면서 사는, 내가 내 생활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확실할까요?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지는 게 더 풍요로울까요? 일순간으로 초라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풍요함으로 채워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안 해주면 더 주시겠죠. 여러분, 부르신 그분은 부름받아도 충성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모집한 이유는 생활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일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이 군사는 로마의 군인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들은 자기를 모집한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뜻을 희생합니다. 군사들이 장사하는 거 봤어요? 군사들이 자녀 교육하러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군사들은 뭐예요? 황제를 기쁘게 하여서 황제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모든 걸 희생합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는 어떻게 할까요? 로마 군사들을 충성하는 그들을 위해서요 모든 걸 다 해줍니다. 나라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위대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위대하십니까? 누가 부여합니까? 우리를 모집한 그분은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분입니다. 로마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을 하나님의 책임 안 질 것 같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도 만들지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여주시지 않냐. 드레피는 백합화를 봐라. 하루아침에 폈다가 시들면 아궁에 던져진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잖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집한 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생활을 내려놓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을 입은 것보다 더 잘 입혀주겠다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병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병사들 봐라. 얼마나 일가번창하냐. 굶어 죽은 병사 봤냐. 여러분 로마 군대의 강함은 무기만이 아니었어요. 황제가 자기네들을 위해서 모든 걸 베풀어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충성심에 로마의 강함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충성심 하나밖에 없어요. 적어도 의리가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하나님께 향한 충성이 있어야지. 자기 생활, 자기 입장, 자기 감정, 자기의 모든 것에 얽매이면요. 쓸모없는 병사입니다. 그게 무슨 병사입니까? 반역자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거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산 우리들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게 돼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 여러분 내 생활을 맺게 책임져 주기 때문에 충성하는 로마 군사하고 달라요.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잠깐 이 땅에서 죄짓고 죽을 인생을 영생의 복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고 어마어마한 영원한 내세 왕과 제사장같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위대한 왕자와 공주를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로마 황제의 군사 한 번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자기 생활을 위해서 충성심을 버리냐고요. 여러분 현대교회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뭘까요?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을까요?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오시는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대형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텅텅 비고 유럽은 이미 오래됐고요. 뭐 술집, 디스코텍, 이슬람 사원으로 교회가 바뀌고 있죠.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럼 박해를 받아서 그럴까요? 박해 받으면요 더 똘똘 뭉칩니다. 소비주의의 문제예요. 교회 오는 것을 백화점 쇼핑하듯이 하고 있어요. 소비자입니까 여러분? 종교 소비자들입니까? 아니면 군사입니까? 내가 교회 와서 무엇으로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분,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분,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에게 복을 주신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더 받을까? 내가 여기서 어떤 특혜를 누릴까?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그럼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늘 설교 잘하나 보자. 주차가 편한가? 좀 다양한 프로그램 있는 교회를 가야지. 건물이 좋은 곳으로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성도들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커스터머가 아니에요. 디사이플, 제자다. 위트니스, 증인이다. 솔저, 군인이다. 스튜어드, 청직이다. 어디 소비자라는 게 있어요? 어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 그것이 인생의 가장 값진 선택이고 위대한 삶이에요.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이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다. 무슨 서비스 받으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더군 지구에 우리가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더군 지구에 교회를 세우게 했을까요? 건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 도시를 향한 어쩌면 경기 서북부 전체를 품고 가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해서 가치관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여러분, 우리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지금 뭐에 얽매여 있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내가 원하는 거 뭐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한다면 지금 군사훈련 받고 영적으로 준비되고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정말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또 똑같은 일 반복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다른 곳에 생활에 얽매는 모든 것들을 끊고 지금 십자가 용사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고난받을 준비가 됐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어야 되고 능력 있게 준비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겠죠. 고난보다 우리 중요한 것은 보람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만왕의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둘람의 용사들처럼 다윗 왕국의 위대한 기둥들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1-4441, 061-641국에 4441번 여수 성도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4: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5: 너 아직도 모르니? 흰천 찬양의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4: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5: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6: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심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따뜻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문이 꽉 닫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며 자신 있게 말했는데 이렇게 문이 닫힐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책 하나님의

손길에선 열린 문이 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명철에 의지해 열린 문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눈에 열린 문으로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어긋난다면 그건 오히려 피해야 할 유혹의 문이라고 증거합니다.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막혀있는 길은 다른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방이 다 막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문들이 꽉 닫혀 있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해서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소리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닫힌 문 앞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 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생각지 못했던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그의 모든 동료들은 사도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문이 꽉 닫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며 자신 있게 말했는데, 이렇게 문이 닫힐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열린 문이 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명철에 의지해 열린 문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눈에 열린 문으로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어긋난다면 그건 오히려 피해야 할 유혹의 문이라고 증거합니다. 막혀있는 길은 다른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방이 다 막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문들이 꽉 닫혀 있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해서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6217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늘 묵상과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간증이요. 이 찬양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덥지만 참 기뻐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쁘고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홀리터치 청취자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박현수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빨간약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송가 435장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 테너 구균종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었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문이 꽉 닫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며 자신있게 말했는데, 이렇게 문이 닫힐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열린 문이 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명철에 의지해 열린 문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눈에 열린 문으로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어긋난다면 그건 오히려 피해야 할 유혹의 문이라고 증거합니다. 막혀있는 길은 다른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방이 다 막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문들이 꽉 닫혀있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해서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극동 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2: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에 9

0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계 전망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이하영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일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보곤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나. 그런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시편 124편에도 등장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은커녕 버티는 것조차 힘겨웠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입추는 지났지만 여전히 더운 여름철이죠. 아름답고 시원한 찬양들이 풍성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교계 전망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어떤 것의 진짜 가치를 알기 위해서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거꾸로 한번 상상해보게 될 때가 있죠. 시편 124편도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래요. 사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면 그 은혜와 감사에 무뎌질 때가 있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지금의 나는 아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주저앉았거나 나를 덮치는 감정과 문제들을 휩쓸려서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우리를 원수의 이빨에서 홍수의 물결에서 또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켜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며 잠시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시죠.

오늘 교계 전망대 서머 스페셜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고백하며 같이 찬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테너 강내우의 너는 내 것이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기반으로 한 찬양이에요.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또 이사야 말씀 기억하며 계속해서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말의 의미를 더욱 실감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펼쳐보아도 말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맞아요. 말은 입으로 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전해지는 도구이기 때문에 말로 인해 감동도 받고 때로는 상처도 받게 되죠. 지나고 보면 안 좋은 감정은 입 밖에 내지 않을수록 평안했고요. 칭찬의 말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이 담긴 말은 조금 부끄러워도 전하고 나면 제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말, 또 선한 말을 전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요. 그 은혜의 힘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또 세우는 말을 해나가야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나누고 찬양 전해드릴게요. 잠언 15장 4절 말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으로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무더위에 한 주도 수고 많으셨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더위 속에 수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혹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이나 짧은 사연으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0194님, 날씨가 많이 덥네요. 내일 전도할 할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가려고 지금 할머니 댁에 양파 피클을 만들어 갑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이 꼭 교회로 향하시길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라고 주셨는데, 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참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요. 포기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0183님, 시아버님 문상 가는 길에 듣습니다. 처음 듣네요. 더운 날 시원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첫 방문을 환영하고요. 시원하게 들리신다니 저도 감사하네요. 0445님, 오늘 이 하루도 라는 찬양 신청합니다. 8월의 하루하루가 주님께 올려지길,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 귀한 소망 담아 신청해 주신 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함께 하시죠. 오늘 이 하루도.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0810님, 온 가족이 춘천에서 1박 2일로 잘 놀고 집에 올라가는 길에 함께 듣고 있습니다. 참 좋네요. 요즘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인 규민이와 유나가 피아노 찬양 반주를 배우고 있는데 언젠가 주님께서 흠향하시는 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배운 것들을 쓸 수 있기를 기대하며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온 세상 위하여 적어주셨는데 와,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너무 예쁜 가족, 특별히 규민이 유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도 예쁘게 그려지네요. 9034님, 집안 공기가 은혜로 가득합니다 라고 짧게 적어주셨는데 와, 감사하네요.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더위를 잊게 해줄 은혜가 가득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바리톤 홍성선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온 세상 위하여.

네, 온 세상 위하여 바리톤 홍성선이었습니다. 어느새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아, 무더위에도 여전히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함께 떠올리고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더욱 친절을 베풀고 격려하며 그렇게 여름을 잘 지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강건하시길 기도할게요. 아,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위축 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01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장차 일어날 어떤 일을 미리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앞날의 일들을 궁금해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그려도 봅니다. 뜻한 대로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실천해보기도 하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그 모든 되어감을 성경 말씀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 평안으로 받아들이죠.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깨달아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라이트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을 텐데요. 피아워십 앨범 중에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먼저 듣고요. 이어서 소리엘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연은요, 3797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심전구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고3 아들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얼굴이 벌써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빨개지고. 우리 삶을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방송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아유, 얼굴이 벌써 막 후끈후끈하고, 아유, 날도 더운데.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함께 받을 수 있는 건 그 마음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정말 괴로울 때 주변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교훈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분까지 봤냐면, 아, 웃음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대요. 다른 사람들이 막 행복해하고 웃고 이런 게 너무 보기 싫고 막 그게 막 괴롭기까지 하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단란한 그 모습을 보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안타깝지만 그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많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세상에, 심정구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고3 아들이랑 얘기하고 있다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열린 마음이고 얼마나 사랑과 은혜의 마음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연을 제가 그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럽고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떳떳한 양, 막 자랑스러운 양,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거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행복과 내 안의 평안함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의 손이 펼쳐져 있다, 이걸 정말 굳게 믿고 굳게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 이런 세상 살면서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이런 눈과 이런 마음이 진정 복된 마음이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해줘요. 아이고, 우리 극동방송은 그러죠. 근데 저는 네, 누가 되진 않을까 맨날 고민입니다, 사실은. 네, 이런 사랑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큰 위로가 되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게요. 마커스 앨범 중에서 감사함으로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웨이홈의 찬양 띄워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터전이죠. 우주 궁창엔 허다한 별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기에 이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 사는 이곳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이유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귀한 땅이 더욱더 살기 좋도록 아름답게 꾸며가야 하겠습니다. 김도현님의 여름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지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8일. 8이라는 숫자가 두 번이나 있는 특별한 토요일이에요. 숫자 8이 두 번이나 반복되니 팔팔하다, 날뜻이 활발하고 생기가 난다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는 날이에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무더위도 높은 습도도 잘 이겨내며 팔팔하게, 활기차게, 씩씩하게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나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은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결혼식에 가본 적 있나요? 부모님의 지인이나 친지, 교회 가족 중에 결혼하는 분이 계셔서 결혼식장에 가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가본 결혼식과 전도사님이 오늘 참석한 결혼식은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신랑과 신부도 다르고 예식장도 다르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달랐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바로 결혼식을 하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지요. 신랑 신부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는 이날을 준비하며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식장에 있었을 거예요. 또한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하객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 예식을 함께 했겠지요. 그런데 친구들,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결혼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오늘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며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지금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과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서로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 형제, 자매들보다 먼저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을 가득 담아 첫 곡으로 들었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과 For You Kids의 날 사랑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어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CTS 소년소녀 합창단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윙윙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으로 여름 무더위도 이겨내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주님 날 사랑하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Jamon 4장 23절 말씀 Proverbs chapter 4 verse 23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헬로 에브리원. 해피 위켄드.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How was your week?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and excited that you are back everyone. You know, there are many things we try to protect in life.
1: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키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0: We protect our homes, our health, our families, and the people we love.
1: 우리의 집을 지키고요, 또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0: But today, God reminds us to guard something even more precious.
1: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0: Today's scripture is from Proverbs chapter 4:23.
1: 잠언 4장 23절 말씀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0: Amen. Our words begin in heart.
1: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시작되고요.
0: Our choices begin in the heart.
1: 우리의 선택도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0: Even our faith, our hope, and the way we love others flow from the condition of our hearts.
1: 우리 믿음도 소망도

everything we say and do.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흘러가는 생명의 샘이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So let us begin, everyone.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VBC. 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The book of Proverbs is filled with wisdom from King Solomon, the man God blessed with extraordinary wisdom. 네, 잠언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지혜의 말씀이죠. After experiencing both great success and painful failure, Solomon understood that every choice begins in the heart. 큰 성공도 또 뼈아픈 실패도 모두 경험한 솔로몬은요, 모든 선택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That is why he did not say guard your wealth or guard your reputation. Instead, he said above all else, God, guard your heart. 그래서 그는 재산을 지키라거나 또는 명예를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권면했습니다. Think about a spring high in the mountains. 깊은 산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If the spring is pure, the stream that flows from it will be clear and life-giving, right? 샘이 맑으면요,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맑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But if the source becomes polluted, everything downstream is affected. 그러나 샘이 오염되면 그 물을 따라 흐르는 모든 것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로 그 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선택은 모두 다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잖아요. So each day, let us fill our hearts with God's word, His love, and His peace. 우리 날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채워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Amen. One day at a time, sweet Jesus. 네,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희 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0: 그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Every morning is a new opportunity to fill our hearts with God's word, His peace and His love.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평안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는 그런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말에서는 소망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행동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주님의 평안함이 그렇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네, 그런 멋진 삶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뿐 아니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언제나 주님께서 기쁘게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spending time together. And until next time, may the Lord guard your heart and guide every step of your journey.
1: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0: Everyone, and let u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1: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0: And He loves you so much, and I love you too. Jeannie Yu였습니다.
1: Bye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우예입니다. 양궁시합에서 선수는 바람이 불어 방해해도 관역의 정중앙 10점 포인트를 바라보며 활시위를 당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과 낙심, 불안의 바람이 불어 닥쳐와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관역을 정조준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두 손에 들고 감사하신 예수님처럼, 감옥에 갇히고도 찬양했던 바울사도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준비한 첫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나보시죠. 박수연의 대금연주입니다.

오늘의 첫 곡, 박수현의 대금 연주, Amazing Grace를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지는 순서로는 민지숙의 가야금 연주와 노래,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들려드립니다.

민지숙의 가야금 연주와 노래,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들려드렸고요. 이어지는 순서로는 세미한소리 국악성교단의 찬양, 주께서 왕이시라, 마음 굳게 기다리라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세미한 소리 3집 앨범 수록곡 주께서 왕이시라 그리고 마음 굳게 기다리라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오경희의 찬양, 새 언약의 일꾼, 그리고 황세희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보내드립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 있으랴.

가야금 연주자 오경희의 찬양, 새언약의 일꾼, 그리고 황세희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공연실황이고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의 선율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가락을 얹은 이유한의 해금, 그리고 이주한의 노래로 주의 은혜라와 함께하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예였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저는 이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또 아픈 몸이 낫기를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것에 대한 응답을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 처음의 기대는 어느새 조급함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묻힌 씨앗도요, 한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고 또 싹을 틔울 준비가 이어집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그렇지 않을까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겠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연평안 한웅재 목사님의 삶은 기다림이어서.

네, 삶은 기다림이어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늘 있었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그 약속을 받아들일 사람을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이 늘 있었는데요. 우리의 기도도 역시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늘 보고 배우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단련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다림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조수아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또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만 의지해요. 에필로그 앨범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세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송경민 목사님의 책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먹먹한 마음으로 멍하니 앉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작업실 책상에 힘없이 앉아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문득 컴퓨터 모니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많은 곡 중에서 충만이라는 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배신을 당했는데도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이 가사가 진실된 너의 고백이 맞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먼저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점차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음성, 하나님의 약속으로 제 심령을 채우니 세상의 염려가 더 이상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진짜 충만은 평탄한 날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충만입니다.

네, 송경민 목사님의 충만, 이어서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희수일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까지 세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서 송경민 목사님의 책 중에 한 부분 읽고 왔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해결돼야지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또 원하는 결과가 찾아와야지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다림이 끝난 뒤에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직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견딜 힘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이 책 중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찬양을 했죠. 상황이 좋아져서 드린 찬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웨이홈의 밝은 빛이 가득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듣고요. 또 오늘의 워십 찬송가 앨범 중에 있는 정결하게 하는 셈이 패밀리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오시죠.

곡으로 더 라이트 워십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이번 한 주도 조급함보다는 신뢰를, 또 걱정보다는 기도를 선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시편 23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생각하기로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23편 전체는 영적 순례의 길을 걷는 신앙생활의 고속도로 지도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발지가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며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관계의 정체성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선언은 환경이나 조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미 내 삶이 가득 찼다라는 현재형 만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순례의 고속도로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휴게소에 들어갑니다. 완전한 안식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죠. 양이 스스로 좋은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직접 누이시며 인도하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푸른 풀밭은 영적인 영양 공급을, 쉴만한 물가는 잔잔하고 안전한 영혼의 안식을 뜻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치열한 삶의 예정 속에서 목자가 예비하신 휴게소에서 힘을 얻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제 세 번째 목적지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이 어디 있느냐?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순례길에서 지치고 상한 내면을 목자께서 다시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또한 나의 목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바른 경로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고집이나 세상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즉 자기 이름을 걸고라는,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걸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만 걸어가게 하십니다. 지난 2주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로 순례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는 점이 중요하죠. 좋은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부족함이 없는 안식과 바른 길로의 인도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양으로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은혜를 노래하지만 곧이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 고백과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냥 시각적으로 깜깜하고 좀 안 보이고 어두침침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그림자란 뜻입니다. 체일은 그림자고 마르트는 죽음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 이 어원을 그대로 살렸기 때문입니다. 왜 음침한 골짜기인가? 이 히브리 문학에서 두 단어가 합쳐지면 이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죠. 빛이 1%도 들어오지 않는 극도의 어둠을 상징합니다.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어 마치 죽음이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것 같은 공포와 절망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짙은 어둠의 골짜기라는 뜻이 결국 다윗이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단순히 조금 어둡고 침침한 곳, 아, 좀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사방을 덮은 절망의 한복판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찰마외트의 현장에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이 고백의 핵심입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능한 목자들은 여름이 되면 양떼를 높은 산지에 있는 방목장으로 인도합니다. 낮은 산지에는 이제 더 이상 먹을 풀이 없어요. 그런데 높은 산, 그 정상의 푸른 초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고 구불구불하고 맹수가 숨어 있는 위험한 골짜기를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는 이유는 결코 양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양들에게 가장 신선한 꿀과 생수를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파른 절벽과 깊은 협곡 바닥에는 햇빛이 몇 시간밖에 들지 않아 늘 어둡습니다. 바로 그곳에 시원한 개울과 맑은 샘물과 그리고 신선한 풀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목동 출신의 기독교 작가 필립 켈러는 그의 책 양과 목자에서 양떼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사실은 가장 시원한 생수와 풍성한 꿀을 먹을 수 있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목초지는 항상 부족합니다. 양 기르는 곳이 대체로 고도가 높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목초가 잘 자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치는 사람들은 목장을 자주 옮겨 다녀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옮겨 다닙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목장이 다릅니다. 봄과 겨울 목장이 따로 있고 여름 목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봄 목장, 겨울 목장은 낮은 평지에 있고 대부분 여름 목장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산간 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어 산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목동들은 양들을 옮길 채비를 하면서 슬슬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봄 목장, 겨울 목장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겨울 목장은 이제 낮은 곳에서 지내고 봄이 되어서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면 목동들은 양들을 데리고 여름 목장으로 갈 채비를 합니다. 높은 곳에 고지대에 위치한 여름 목장으로 이동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가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폭우가 오게 되면 사실 골짜기 계곡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 가족들도 경험했던 일인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8년도 일입니다. 휴가철에 계곡에 갔는데 그때 지리산에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비가 300mm나 쏟아지고 한꺼번에 90명이 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쏟아지니 대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지리산에는 곳곳에 스피커가 수십 개 달려있는 대형 스피커 시스템을 볼수 있습니다.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면 자동적으로 경보 시스템이 발령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양들은 그런 것이 없으니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죠. 도리가 없어요. 그 계곡 근처에서 우리 식구들도 있었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목자는 이와 같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양들을 이동시킵니다. 목자의 이동 없이는 아마 양들은 그대로 몰살당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골짜기의 길은 대단히 위험하고 험악합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대체로 길이 좋지만 어떤 곳에서는 갑자기 툭 떨어지는 길이나 아슬아슬한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양들이 주로 다니는 곳에 맹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맹수의 밥이잖아요. 그들이 피냄새를 맡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을 데리고 가면 늘 맹수들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맹수도 이처럼 양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덮치는 거죠.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그 양들을 데리고 산간 목장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왜냐?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주님도
때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인도하십시오.

0: 하십니다. 때로는 죽을 맛입니다. 가끔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농담삼아 돈 문제는 성령님도 절절 맨달하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병이 죽음 앞에 암송구를 받았는데 이런 병이 어떻게 나한테 오는가? 나는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더 힘들죠.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양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010-4004-9782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전남동부 극동방송 061-650-38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그 어떤 장벽도 인간의 삼엄한 통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의 양식을 갈망하는 북녘 땅 동포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준 아주 특별한 선물, 바로 라디오에 얽힌 감동적인 역사입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의 AM 주파수는 멀리까지 도달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폭이 좁아서 찾기가 어려운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7년 봄부터 수신 전용 라디오, 즉 채널 고정 특수 라디오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해 8월 27일에는 1000대를 보급했습니다. 1991년에는 이 라디오를 만나오라고 명명했습니다. 만나오라는 이름은 공모를 통해 책도된 것인데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그리고 라디오에서 오를 합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의 양식인 만나를 나누어주는 라디오라는 뜻과 이 라디오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보내주신 분은 당시 부천에서 중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애청자 이영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채널이 고정된 라디오가 북한에 들어가 자칫 발각될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서 대안으로 자가발전식 라디오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비상용으로 나온 이 라디오는 건전지가 없어도 자가발전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같이 건전지를 구하기 힘들고 가격도 비싼 곳에서의 활용도가 무척 높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솔라, 즉 태양광 방식을 경험한 라디오도 추가로 보급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과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맞춰 라디오 보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극동방송에서는 1987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라디오를 북한으로 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제외교포 가운데 기독의사들이나 기독단체 그리고 북한 선교를 하는 중국 선교사, 조선족 사역자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보낼 때 풍선에 넣어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라디오의 경우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해 보냈지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에서 구입해 공급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남한의 물자들이 북한으로 지원될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외국인들의 북한 방문이 수월해져 방문객들을 통한 라디오 반입도 진행됐습니다. 당시 이 라디오를 전달받은 북한 지하교회의 한 군부대 담당 책임자는 이런 눈물겨운 감사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온갖 심력을 다하고 계시는 아세아 극동방송위원회 사장 김장환 목사님께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라디오 440대를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조선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 쓰시는 목사님과 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조선 땅에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리라 믿으며 또한 하나님은 조선 인민을 영영 버리지 않으셨음을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조선 지하교회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최근 만나우 라디오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듣는 데서 벗어나 2010년대 들어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북한 청취자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USB와 SD카드 슬롯 장착, FM, AM 겸용 기능을 갖춘 라디오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한 조선족 사역자의 간절한 편지가 큰 계기가 됐습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했던 임전도사라는 조선족 사역자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장한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서신을 통해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극동방송 청취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간절한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극동방송은 지금도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그곳 주민들의 눈높이와 환경에 맞는 라디오 또 도구들을 보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벽을 세우고 귀를 막으려 해도 어두운 땅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의 수많은 심령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는 국경을 훌쩍 뛰어넘고 전해지는 복음은 그 어떤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매이지 않고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심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가둘 수 있고 라디오는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전파를 타고 북녘 동포들의 가슴속에 심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땅에서 은밀히 라디오를 켜고 영의 만나를 먹고 있을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매체들이 무사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죽게 드리는 나엔시 김혜리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한량없는 은혜에 절로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은혜가

나한테 멈춰서 있었는지 또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지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죽게 드리는 나잇이 오늘 첫 곡입니다. 시와 그림이 전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받은 복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있죠. 내가 좋은 걸 먹으면인 가족에게도 먹이고 싶고, 좋은 곳에 가면 친구도 같이 데려가고 싶고, 그렇게 좋은 걸 같이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김도연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파이디온 선교회의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편 6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식 계속해서 주를 앙모하는 자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곡으로 함께 하시고 송경민의 은혜 함께 하시겠습니다.

얼굴빛을 비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나를 향해 돌아보신다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환하게 웃어줄 때, 그럴 때는 기분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큰 복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기를, 내 주변 사람에게, 더 나아가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마음 깊이 기도해 봅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지선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따뜻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영과 함께하는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하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로 여러분과 함께 성가산책 해보겠습니다. 두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슬플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장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즐거울 때와 기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픔과 괴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숨진 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천국에 이르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어산책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7월과 8월 초까지는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세 곡인데요. 소명과 충성에 관한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소프라노 신영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테너 강영린. 날 대속하신 예수께, 바이올린 최한원입니다. 세 곡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세 곡 들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소프라노 신영욱,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테너 강영린, 날 대속하신 예수께, 바이올린 최한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련회에 어울리는 성가입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성결대학교 콘서트콰이어. 두 번째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테너 김태현. 세 번째로 주 하나님 지신 모든 세계, 소프라노 김영미와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산 찾고 계시는데요. 썸머 스페셜로 세 곡씩 연속해서 들으시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성결대 콘서트 콰이어였고요. 두 번째로 부른 노래는 테너 김태현의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소프라노 김영미였습니다. 이번에는 고전성가 세 곡 골랐습니다. 이 세상은 주의 것이로다 박신호 콰이어, 두 번째는 저 하늘이 주 영광 선포하고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그리고 세 번째 모차르트의 알렐루야, 안산시립합창단과 박미영의 소프라노 솔로입니다.

세 곡 들으셨습니다. 칼 리갈드의 이 세상은 주의 것이로다, 박신화 콰이어 먼저 들으셨고, 저 하늘이 주 영광 선포하고,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그리고 방금 알렐루야 안산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성가 세 곡입니다. 존 로터의 글로리아 1악장, 캠브리지 싱어스, 시편 150편 수원 시립합창단, 그리고 매일 주만 섬기리라 아주 여성합창단입니다.

들으셨고요. 캠브리지 싱어즈였습니다. 시편 150편 수원시립합창단 그리고 돈 베이직의 매일 주만 섬길이라 아주 여성합창단이었습니다. 노래와 같이 은혜가 충만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곡 연속해서 들으시는데요. 항해자 조용준의 곡이죠. 서울대 찬양선교단 그리고 손경민의 여정 소프라노 한나영입니다. 지금까지 성과산책 서머 스페셜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평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갈판에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땅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쓸모없는 땅이었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한쪽 귀퉁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잡초가 아니라 언젠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비옥한 농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땅의 주인과 마주친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굉장한 땅이네요. 그러자 주인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잡초만 보며 이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지만 당신은 이 땅의 가능성을 보았소. 당신이라면 이 잡초를 걷어내고 풍성한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고민하게 될 때가 참 많은데요. 어떤 길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1: 좁고 협잡하지만은 거기는 천국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해야 그 고생의 길이죠. 그러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죠.
0: 아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길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또 여러 찬양들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모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걱정도 많고 근심도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3: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해결체예요. 그래서 너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라. 또 찬양하라.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2: 예, 벌써 찬양 여러 곡이 추천된 것 같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또 기도에 관련된 찬양, 찬송에 관련된 찬양들 저희가 꾸려서 함께 듣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선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

3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북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0: 고요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지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회 VIP는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날마다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부였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어떤 천사장이나 천사 못지않게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장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초대장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자유롭게 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와 함께 만일 식사 초대를 받았다 하십시다. 그런데 그냥 만날 순 없고요. 어떤 신원 조회를 받고 복장은 어떻게 하고 악수는 어떻게 하고 철저히 미리 배우고 교육받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질문을 할지 그 질문조차 미리 밝혀야 하고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리면 됩니다. 바로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어 들으셨습니다. 정경주님의 음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어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야고보서 5장에는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도해야 할까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시험, 시련, 고통을 뜻하지요.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제시한 해법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환난

옛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건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고난 없이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면 제일 좋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언제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니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병든 사람은 교회에 기도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지요. 장로님들은 성도들 간에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름을 바르고 있는 행위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당시에 약이 없었던 당시로는 바로 의료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치료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 왕이 죽을 병에 걸리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임금의 환부에 무화과 나무 반죽을 붙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도 기도하면서 또한 의료 행위를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했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다. 중보 기도를 요청합시다. 또한 적절한 의료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더라도 믿고 기도하고 치료하십시다. 양준모 유미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기도, 그리고 지선님의 기도 연이어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에 누가 기도하는가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당한 자가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이 기도를 중보 요청하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죄 범한 사람들입니다. 5장 15절 끝을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물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죄를 통한 질병이라면 회개하면 낫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서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서로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해 보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심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빌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내 죄를 고백하며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풍경의 음성입니다. 용서하기 원해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가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합니다. 병든 자가 기도를 요청하며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죄범한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사람에게 신뢰하는 것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철저히 믿으면서 철저한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간절한 기도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반 동안 가뭄이 그치고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고 또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이었죠.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를 닮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결과는 병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수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집니다. 문제가 풀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아뢰기 바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두려워 벌벌 떱니다. 천사를 바쁘게 하는 사람들, 또한 마귀를 두렵게 하는 그런 기도의 실천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이어진 찬송은 옹기장이의 주기도문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의 기도 생활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희주일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믿음이 없이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0: 본빈 설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1: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골프공은 표면에 많은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룩불룩하게 생겼는데요. 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찾아보게 됐는데요. 처음에 골프공은 매끈하게 만들어졌지만 비거리가 130야드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끝에 공 표면에 흠을 만들어봤더니 신기하게도 그 배 이상 멀리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흠이 흠 자체로 보이지만 골프공은 바로 그 흠이 생명이었던 겁니다. 그 흠 때문에 공기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여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씩의 흠을 주셨는데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불완전함이 복입니다. 그 불완전함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 불완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캠브리지 대학 램프로 교수는 유럽 역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학

학설을 뒤엎는 놀라운 학설을 발표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지배적인 학설은 고대 유럽은 정복자들에 의해 형성됐다라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램프로 교수는 언어와 곡식의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 고대 서양 문명은 더 잘 살기를 바라며 좋은 땅을 찾아가는 평화로운 농업 이민에 의해 싹트고 유럽인이 정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3000년부터 5000년 사이의 연구로서 서양 고대사 연구에 괄목할 만한 업적인데요. 이를 역사 발전이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농민들의 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억세고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부드럽고 평화로운 자가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동물들의 진화를 통해서도 약육강식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강한 짐승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약한 동물들이 번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따 서워 죽겠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14, 165절. 길을 잃어 혼란스럽고 염려가 될 때, 어디로 갈지 누구를 향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가서 그분의 말씀을 펴십시오. 몹시도 찾던 은신처, 필요로 하던 안전, 목마름을 채울 소망, 갈구하던 나침반을 발견할 겁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호흡만큼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보호받을 겁니다. 그분의 지혜와 평안을 얻기까지, 무엇을 말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기까지 그곳에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다음 걸음을 내디딜 때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저의 변함없는 은신처, 방패, 그리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평안을 발견합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신문에 정부의 생활보호 지원을 받아 겨우 살아가던 윌리엄 머피라는 사람이 백만장자가 됐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는 주일 아침 교회로 가는 길에 지갑을 주었는데요. 그 지갑 안에 복권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려 765만 달러에 당첨된 복권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었던 머피는 백방으로 애를 써서 지갑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지갑 주인은 머피의 정직함에 감동을 받아 복권 당첨금 중 120만 달러를 그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피는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떤 이는 지갑을 돌려준 머피를 어리석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머피가 그 돈을 모두 가졌다면 나중에 들통나 감옥에 갔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어리석음이 그를 지켰던 겁니다. 인류 역사를 파멸에서 지켜낸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생명까지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보네퍼나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생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감춰진 진리와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똑하다고 뽐내는 사람보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그분을 위해 고난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쁘신 뜻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정성 다해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첫 찬양, 이 기쁜 날, 이화 춘복허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강찬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 예수 넓은 품에 주지 비브루시의 찬양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베이스 김요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무 아래서 홍순관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윤형주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소프라노 신영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준비한 찬양은 물 위를 걷는 자, 시와 그림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는 기적을 누리게 되고요. 그 기적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고 또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의심치 않고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노래합니다. 무리를 걷는 자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구원받아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신 은혜들을 정확히 바라보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마음에 간직하며 입술로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우리들, 그 복을 세상으로 나누는 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0: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쇼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강원도의 한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인분들이 너무 가난해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드릴 형편이 되지 않았고 목회자 가족 역시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고 해요. 하루는 어린 자녀가 배고프다고 울 때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차라리 교회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라고 한탄을 쏟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사모님을 다독이시면서 함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영혼 살리는 일을 먼저 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전혀 알지 못하던 도시의 한 성도님께서 우연히 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목회자 가정에 1년치 쌀과 생필품을 단숨에 후원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계산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첫 자리에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지선의 주의 은혜라, 마커스의 주 은혜임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고 입을지 걱정만 하는 이것은 기복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의 행복만을 구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신뢰할 때 먹고 마시는 모든 부분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더하심,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평생 자신의 월급이나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에만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당신의 사업을 위해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아이들을 주의 마음으로 돌보는 일을 먼저 구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운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평생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구걸하거나 염려한 적이 없었다고 하죠. 먹고 사는 문제를 뒤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전도단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돈도단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리빙스턴은 오직 아프리카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지 탐험 중에 극심한 풍토병과 굶주림, 그리고 원주민들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는데요. 동료들이 염려하면서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리빙스턴은 성경책을 펼치며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임을 나는 믿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주님의 약속과 그의 나라를 우선할 때 더 해주신다는 약속 나는 믿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다. 리빙스턴은 끝까지 이 믿음대로 사명을 완수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사역을 풍성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생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마음 워십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김도연의 오직 주님만이.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마음 원십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김도연의 오직 주만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청년 시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생활비를 아주 적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냈다고 하죠.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다 나누어주면 나중에 노년에 굶어죽기 딱 좋아요. 뭐 그렇게 살아요 하면서 걱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가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재산은요, 코트 한 벌과 동전 몇 입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 소식뿐이었다고 하죠. 존 웨슬리는 평생 단 한 번도 굶거나 물질 때문에 사역에 지장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웨슬리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의 문을 크게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웨슬리님처럼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공급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원웨이 싱어즈의 축복의 사람, 예라모십의 예수 피를 힘입어.

세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원웨이 싱어즈의 축복의 사람, 예란 모십의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알래스카에서 사역하시던 피터 패트레프 선교사님은 겨울을 앞두고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선교사님은 식량을 찾아 헤매는 대신에 매일 원주민 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전념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할 그렇게 하며 살 때, 어디선가 식량을 실은 썰매가 눈보라를 뚫고 찾아오거나 이웃 마을에서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짐을 나누어주는 기적, 이런 많은 일들이 매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 곡 김현미의 내 영혼이 그귀 깊은 데서 뛰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멘트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십시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Medley,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Grace to you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장주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김명선의 왕께서 나를 보시네 였습니다. 낙헌제 2집에서 수록된 찬양이었습니다.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와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곡들로 또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찬양 팀들의 어떤 곡들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또 하루는 CCM을 하고 하루는 예배 찬양으로 그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예배곡들을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늦은 밤 계시는 그 자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최고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청춘 찬양단의 나의 갈길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갈길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가 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만 그런 거죠.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예배, 주님께 이것을 제일 드리고 싶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도 내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을 드린다면 뭘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예배잖아요. 그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또 그냥 받고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또 부어주시잖아요. 어떤 걸 드리고 싶으세요? 한 가지를 딱 드려야 된다. 가장 베스트를 드려야 된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를 드린다면 뭐가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탤런트로 주셔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찬양하게 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로서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제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한테서 제일 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 주신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전 그렇다고요.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죽음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을 무렵 그의 마음은 밝은 천국에 자기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는 영원한 끝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는 이들은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팀 루거십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디아코니아의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단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으로 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는 한 번씩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물론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두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할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하시고 또 생명이 끝나면 그러니까 몸이 잠들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것을 정말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소망함으로 담대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 담대하다기보다는 기쁨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질문에 마주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생각과 실제를 드리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의 이야기가 사실 어제도 그랬는데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어서요. 그렇지만 꼭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현실은 믿음의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또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면 주님이 또 외면치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체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듣고 오셨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또 꾸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샵1069으로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고요. 저희가 잘 모아서 토요일날 사연과 신청곡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광고를 하자면,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보내시면, 당장 제가 바로 방송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잘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일괄적으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잘 전달해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이야기들, 또 신청곡들 많이 신청해주세요. 웬만하면 빼놓지 않고 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이제 짧은 사연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내용들이 되게 좀 따뜻해요. 그냥 신청곡, 이곡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뭐 너무 좋습니다. 상관없는데.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평안하세요. 뭐 이런 저를 향한 인사들과 글들이 저는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푸근한, 평안한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피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강주인의 달빛가스펠 이제 마지막 찬양 들려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아이고 참 시간 빨리 가요. 저는 토요일 오는 토요일날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고요. 끝 찬양은 제이어스의 일어나 그빛 비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한여름에 타오르는 더위 속에서도 우리 영혼을 시원한 그늘 아래 머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시작하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지독한 폭염이 이어지다 보면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지치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성경 속의 엘리야 선지자도 거센 바람과 지진, 불길 같은 삶의 파도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거친 폭풍 속이 아니라 작고 고요한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세상을 향했던 귀를 잠시 닫고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세상의 소란함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사 당신의 세밀한 숨소리를 듣게 하소서. 큰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던 주님이 가장 고요하고 낮은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속삭이시니 내 갈급한 영혼은 비로소 참된 평안의 샘물을 마십니다. 네, 세밀한 음성이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요란한 소리로 찾아오지 않으시죠. 오늘 이 새벽 세상의 소음은 다 뒤로 하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울리는 주님의 그 다정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를 꼭 품으시고 지내시는 오늘, 네, 오늘뿐 아니라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덕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광야에서 나를 기려 경축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바로는 여호와께서 뉘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그들은 히브리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셨으니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서 그분이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아니하게 하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애굽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왜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부역이나 하라 하고는 보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거늘 너희는 그들로 그들 몫의 부역을 그치게 하려는 도다 하고 말하였다. 바로 그날에 바로는 백성의 노예 감독과 그 아전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 벽돌 만드는 데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짚을 모으게 하라. 그러나 이전과 같이 그들이 만들던 벽돌이 정해진 수를 채우게 하고 거기서 줄이지는 말라. 참으로 그들이 게을러서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우리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하시오 하는도다. 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지어 그들로 일에나 심쓰게 하고 거짓된 이야기에 한눈 팔지 않게 하라. 이에 백성의 노예 감독과 아전들이 나가서 그 백성에게 말을 하였다. 실로 바로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어디든지 짚을 얻을 만한 곳에 가서 스스로 그곳을 가져오라. 그러나 너희 일한 몫은 조금도 줄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그 백성이 짚으러 쓸 그루터기를 모으기 위해 애굽 온 땅에 두루 흩어졌다. 너의 감독들이 그들을 타고치며 너희는 짚이 있었던 때와 같이 하루 일할 몫을 그날에 끝내라 하고 말하였다. 바로 이 노예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워놓은

온 아전들이 두드려 맞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어제와 오늘 하루에 빚어 놓아야 하는 벽들이 수량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문책당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아전들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은 종들을 이렇게 다루십니까? 이 종들에게 짚을 전혀 주지 않고서 벽들을 빚으라고 다그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이 두드려 맞으나 잘못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이르기를 너희가 게으르고 게으르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로 떠나가서 여호와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시오라고 말하는도다. 차라리 너희는 가서 일하라. 너희에게 짚은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나 너희는 정해진 수의 벽들을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전들은 너희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공경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바로의 면전에서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만나려고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서 그 두 사람에게 그대들이 바로 앞과 그 신하들 앞에 우리의 고약한 냄새를 퍼뜨려 그들 손에 우리를 죽일 칼을 주어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살펴 심판하시기 바라노라 하고 말하였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오 주님, 어찌하여 당신은 이 백성에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왜 당신은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당신이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였으나 그 이후로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고 당신은 당신이 백성을 도무지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5장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픈 마디마디마다 우리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터치해 주셔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훈련을 같이 받았던 우리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10명이 라오스에서 붙잡혀서 북한의 이제 신의주로 북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약 1년간을 저는 이제 북한에 북송돼가지고 그래서 온갖 고문도 당해보고 뭐 보위부 감옥에서 안전부 감옥으로 거기서 고향의 감옥까지 가서 재판까지 받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북한에 북송됐을 때 저희 상황은 뭐냐면 남한으로 가다가 라오스에서 붙잡혀 북송된 그리고 기독교 훈련을 5년간 받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제일 안 좋다는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다 제명을 뒤집어 쓰고 북송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북송된 친구들 대부분은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포함해서 다른 친구 한 명하고 두 명밖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사실 붓기도 너무 많이 붓고 제가 이렇게 바닥을 내려다보면 너무 부어서 제 발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중국에 계실 때 저를 7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북송당해서 저는 오히려 헤어졌던 가족들도 다 만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보내셔가지고 왜 이렇게 저를 보내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감옥에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국 감옥을 거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북한에 이제 도착하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다 죽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었어요. 북한에 가면 말씀을 막 선포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막 외치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네. 신의주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끌려가서 맞는 걸 보니까 입 밖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믿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살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짐승 이상으로 더한 대우를 하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내가 저 맞을 때보다 더 공포스럽고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북한은 북한 주민들을 다스려왔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한 거예요. 그 수단이 얼마나 고도화돼 있고 얼마나 지능화돼 있는지 저는 조사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잘 아는지 몰라요. 북한 신의주 보위부에 있는 분들은 진짜 대한민국에 와서 살다 온 사람처럼 알아요. 신의주로 잡혀오면 무조건 얘네들은 한국 갔다가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강하게 합니다. 근데 털면 나와요. 막 얼마나 지능적인지 몰라요. 막 이걸 물어봤는 줄 알고 대답했는데 알고 보면 막 깨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불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많은 소스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 북송됐던 형제들, 자매들도 그곳에서 이제 거의 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됐었고 신의주에서 바로 돌아가신 형제들도 있었고 또 각자 지역으로 흩어져서 생존하지 못한 이제 형제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 희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보게 하신 건 뭐냐면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습니다. 어떤 변화였냐면 제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제일 먼저 경험했던 건 제가 너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양실조도 너무 많이 심각하게 이제 걸린 상태였고 남방 지역에서 이제 북송을 됐는데 북한 가니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바지에 샌다 신고 막 반팔인데 북한은 너무 추웠잖아요. 그런 상태로 북송되다 보니까 뭐 동상도 걸리고 영양실조도 살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시체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 감옥에 있는 부소장이 저를 불러서 갔더니 성경책을 꺼내놓고 저한테 질문을 막 던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제 목숨을 걸고 살고 싶어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얘는 교회 다니다가 왔다는 거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그분이 봤더니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당시에 북한에 북송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막 평양 대북운동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몰래 대대로 계승돼가지고 한 게 아니고 김일정일 정권 들어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군정치와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오히려 의도한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 대량 탈북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량 탈북으로 인해서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강제북송 누구는 제 발로 복음 들고 뛰쳐나가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 갑자기 복음이 막 전파가 되게 가지고 이거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염병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갖고 막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잡으면. 근데 공개 처형했더니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다고 잡힌 사람들은 공개 처형을 하는데 엄청 화나더라. 막 얼굴이 막 확 피어있더라. 엄청 편안해 보이더라. 그런 거죠. 그 편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진짜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이런 고위층 중심으로 그런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통해서 압수한 성경책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통제를 어떻게 하면 세뇌를 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그분에게 틈만 나면 부르면 제가 가서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을 정말 저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들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오시고 캐나다, 미국 참 다양한 곳에서도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언제 써먹나 했더니 그때 북송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감옥의 부소장한테 열심히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국동방송 통해서 북한에도 간다는데 이걸 그분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모든 계획과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김정은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더 고도화시키고 더 강력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이 완전히 닫혀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북한의 선교 전략을 어느 때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무리 많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소수의 기독교인이 온전히 살아있으면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위로하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인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와서는 초등학교를 졸업도 못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아예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8살에 대한민국 도착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예세대학교도 가고 대학교 갔다가 대학원도 가고 박사과정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았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 같은 사람들을 자꾸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였어요. 봤더니 대한민국 왔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어렵게 왔는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위로였던 겁니다. 어떤 위로냐면 진짜 북한에서 와가지고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나는 너의 힘들었던 걸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냥 내가 너 옆에 친구처럼 있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위로라고 하는 건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뭘 느낄 수 있냐면 저 사람이 맨날 얘기하는 예수님, 맨날 교회 다닌다더니 아, 그 예수님이 저런 존재구나. 교회라고 하는 건 저런 일을 하는 데구나.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위로에 대한 것은 결국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대로를 평탄하게 하신다.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이 한반도가 느껴지잖아요.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로를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정말 하나 되기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남북한 떠나서 힘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입각해서 그게 뭐냐면 십자가 정신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섬기는, 희생하는 그 십자가 정신이 이 한반도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함께 갈 때 저는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냐면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반도를 통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핍박하는데 그 북한의 지금 지하교회가 가장 뜨겁게 전 세계의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신앙을 막을 수가 없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북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이 한반도를 통해서 정말 둘이 하나 될 것 같지 않지만 한반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엮어갈 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이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기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 하나라도 열심히 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과 우리가 위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시원한 피난처는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겠죠. 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가실 때 내 힘으로 풀어내지 못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모두 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다 맡아주세요. 이런 겸손한 고백 위에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평강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질 또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여는 그런 마중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시원하고 기쁜 주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의 천재 아인슈타인 박사는 자서전을 쓰면서 10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것이죠. 과거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날마다 감사한 점을 100가지씩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께서는 매일같이 10가지 제목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중에 7가지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사소하고 작은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오늘 주신 일상에 감사하라.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라. 문제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라. 잠들기 전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어제 우리는 어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적는다면 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놀라운 감사의 은혜를 매일과 같이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오늘의 이 시간 출발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부터 4절까지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며 새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요. 그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랑 가운데 해와 같이 빛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한 번 더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 주 안에 기쁨 있네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참 하나님께서 자기가 벌은 돈 중에서 일부를 강도당한 사람에게 썼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가 아니고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봤죠. 에서리는 식당에서 웨이트러스로 하고 요셉은 보험회사 외판사원으로 해봤고 요한이는 아파트 청소를 시켜봤죠. 미국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노동의 신성함을 알고 돈은 버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장래 약속, 돌아올 때 갚으리다. 끝까지 도와주는 정성. 하나님께서 참 끝까지 돌봐주는 성의. 참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 하나 바쁘니까 야 그건 다른 사람한테 시켜. 그래서 그런 걸 늘 생각하면서 로마서 14장 18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미국 알렌탁 시리 알아요? 알렌틱 시리라고 하는 데가 제2의 라스베가스예요. 여름이 되면 청년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거긴 해변가라 사람들이 수영하고 수영복 입고 맨발로 식당에 들어오면 뭐 많은 식당이 뭐라고 써붙였는잖아요. 맨발로 출입 금지, 슬리퍼를 신지 않거나 상의를 탈의한 분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겠습니다. 써붙였어. 그런데 어느 식당 하나가 맨발 환영, 수영복 환영, 모래와 물기는 우리가 청소하겠습니다. 그 식당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야, 뭐 조금만 싫으면 될 텐데 아이 수영복 입고 오는 사람 밥 안 준다고 그러니까 야, 그거 거기 하지 말자. 여기는 환영, 환영, 환영. 그 식당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손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 내 이웃이냐 아마 여러분들 저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 내 이웃이에요. 하와이가 되든 워싱턴이 되든 부산이 되든 용인이 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 내 이웃이에요. 열심히 돌보시고 봉사하시고 물질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형제를 늘 위해 국립합창단이었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그 고백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올려지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옹기장의 찬송,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정신여고 합창단의 목소리로 두 곡의 찬송 함께 하고요.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의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북녘당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0: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에스겔 43장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없애고 그 임금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치우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며 후로 돌아가야 할 것들마저 천문학적인 재정을 들여서 벗어나고 있는 북한이 그 죄악의 길에서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절, 광명절과 같은 개인 숭배를 위한 기념일과 역사를 왜곡하는 바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전대에 잘못을 되풀이지 않고 주체 연호를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하나님을 경외하는 북녘 땅이 되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하는 그 북녘 땅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테너 이다희 씨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양이었고요. 이어진 찬송은 인천시립 합창단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복받은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분명합니다. 오늘 눈앞의 형편보다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영원 무궁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의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편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북에서 온 김영순 자매의 편지, 북에 있는 모든 고향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함께합니다.
1: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내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오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저에게는 강명이 빛이 안겨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정든 고향을 버리고 타국으로 방랑하던 길, 정말 수치스러운 나의 인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인내와 충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풍성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마는 세상에서 방랑하던 저의 인생을 다시 찾아주시고 광명의 빛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저는 가슴 뜨겁게 간직하고 영생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임하는 자식이 되기를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0: 고향 북녘 땅을 떠나 이국 땅에서 만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고향인 북녘에 다시 한번 흘려보내는 우리 자매님의 편지 함께 하셨는데요. 자매님의 기도에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남과 북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김영순 자매의 편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0: 이번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결혼식을 다 해보셨거나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을 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것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들과 결혼식을 할 장소, 그리고 또한 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오시는 귀한 손님들을 대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간혹 들어보면 이 결혼식 때가 되면은 온 동네에 잔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혼을 넘어서 온 동네, 결혼식에 온 모든 손님들, 가족들, 그리고 당사자에게까지 이 결혼식의 소식을 들은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즐거운 날이고 행복하고 축복된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곳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다 잘 알고 있겠죠? 결혼식에서 필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물이 좋지 않는 지역에는 물을 그대로 먹지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주 깨끗해서 산에서 흐르는 약수물들 혹은 물들을 그냥 먹어도 탈이 나지 않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그 물을 바로 마시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물을 뜨겁게 끓여서 먹거나 포도주나 혹은 보리 술, 그러니까 맥주와 같은 것을 만들어 먹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주 음료를 포도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를 연 이 주관하는 이 결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것입니다. 앞으로 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포도주가 없으니 손님을 맞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없다고 잔치를 못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유대사회에서 음식을 먹을 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가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잔치를 돕고 계셨습니다. 자,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겠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판단이 끝났습니다. 포도주를 지금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처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잔치의 담당자도 아니었고 결혼식의 주인도 아니었고 그저 잔치에 참여한, 초대받아 참여한 하객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황해하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몇 명의 하인을 붙여주고 홀연히 떠나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십니다. 어떻게요? 포도주를 만드시기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술을 만드는 과정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입니다. 자,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 또한 있습니다. 포도를 심어야 하고 또한 포도의 열매가 맺히면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확한 포도를 선별해서 포도를 알맹이로 분리해서 세척을 합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한 후 포도를 으깨줍니다. 그리고 설탕을 포도 10개면 설탕을 하나 이렇게 뿌려줍니다. 포도주를 담글 병이나 자루, 통, 항아리를 세척하고 또 발효 식품과 함께 으깬 포도주를 넣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입구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합니다.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어서 최소 3개월을 숙성합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함께 일할 제자들과 하인들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심하십니다. 포도주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순종의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이 방법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제자들이었거나 하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었을까요? 한 명 한 명에게 포도주를 따라줄 때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주전자에서 나와야 할 물이 나오지 않고 포도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준비한 최고급 포도주의 맛보다 월등히 좋은 품질의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최선으로 노력해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작은 순종이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 최선의 밑바닥과 한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무엇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말입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우리의 연약함이 또 부족함이 온전하지 못함이 변화되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축제와 같은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어떤 물질이 다른 어떤 물질로 변화되었다는 사건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대표적인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완벽한 순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대로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세례를 받으셨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으며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늘 가나의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의도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빌립과 안드레와 5,000명을 두고서 보이셨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그 예정된 때에는 예수님의 그첫 번째 때가 지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이셔야 할 표적의 그때가 지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 이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고 있는 마리아의 어쩌면 무리하고 어쩌면 무례한 요구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포도주를 공급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정확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때에 이루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 동일하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요구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떠나갑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때 예수님은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무엇을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기로 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또 잔치를 주관하는 자의 마음, 지금 결혼 당사자, 신랑과 신부의 마음, 또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 이 예수님의 결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때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와 계획을 지금 포기하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예정하셨던 그 때를 바로 오늘 옮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웠고 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리하고 무례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또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오늘로 끌어오기를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 정결하게 된 항아리에 담기를 원합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오늘로 끌어오기를 지체하지 않으시고 또 고민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듯이 우리의 기도를 모든 문제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 앞에 놓여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들을 물을 항아리에 담듯이 이 항아리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담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무례하고 또한 무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응답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 안에 담습니다.

0: 주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듯이 하나님, 이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놀라운 방법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응답에 미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 이 시간에는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8월 9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전적이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 함경남도는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주일 아침 오가시는 길 빗길 안전에 유의하시고 작은 우산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7도, 목포와 여수, 부산이 26도,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포항이 2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 23도, 강릉이 22도, 평양과 강계, 개성과 함흥, 춘천이 21도, 해산이 18도, 청진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신대전과 광주가 34도, 서울이 33도, 대구와 여수, 목포가 32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부산, 제주가 31도로 보이고요. 평양 30도, 강계와 포항이 29도, 해산 27도, 함흥 25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최대 2.5m, 서해 북부가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화 챔버 콰이어였고요.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복된 주일 보내세요.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2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첫인상 콘크리트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의 첫인상이 불과 5초 만에 결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진 5분간의 대화를 통해서 나머지 인상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짧으면 5초, 길면 5분 안에 결정되는 첫인상이 다시 바뀌려면 무려 40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 외에는 40시간씩 교제를 나눌 사이는 흔치 않지요. 그런 이유로 첫인상은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관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미지 컨설턴트 메리 미첼은요, 두 번의 기회가 없으니까 첫인상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세상에 어떻게 비추어지느냐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주님에 대한 첫 인상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혜롭게 말을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며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이미지의 크리스찬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주님께 나의 하루를 맡기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5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2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 중에 마을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숲속에 교회를 세웠지요. 주일에만 부족민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음 주에는 그 길이 다시 잡초가 무성하고 오솔길이 없어집니다. 부족민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면 교회 오솔길이 예쁘게 생기다가 하루라도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교회 가는 오솔길이 수풀로 뒤덮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부족민들은 매일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면 마을에 좋은 일이 계속되지만 소홀히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자주 일어나곤 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기도의 오솔길이 있을 때와 없어질 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려고 하면 기도를 더해 좋은 마을이 돼야지 하고는 기도의 오솔길을 부지런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에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생길 때면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길을 열심히 다녀 마음에 잡초를 없이합시다 라고요. 기도의 오솔길을 부지런히 가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게 됩니다.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많아지면 사람의 계획이 많아집니다. 기도의 오솔길을 잘 갖고 열심히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시티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변화가 부족해 보이거나 다시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간 것 같이 보이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다음은 플러신학대학원 총장이었던 마크 레버튼이 말한 이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한 세 가지 지침입니다. 첫째, 겸손함을 배우십시오. 겸손함은 진정한 변화의 출발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둘째, 가시적인 반응을 주의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셋째,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나날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서울 대트라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강찬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 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 서 있으면요, 그동안 그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또 바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알게 되죠. 우리 삶의 구비구비마다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요, 와,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적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입술의 찬양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시편 말씀과 함께하는 내 영혼의 바캉스, 은혜의 바다로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시편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

인생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평생 거하기를 사모하는 다윗의 고백, 시편 27편 말씀이 찬양이 된 곡들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박신아 과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진 곡은 원웨이 싱어즈의 기쁨 찬송 메들리 함께 하셨어요. 마지막 찬양은 첼로 연주곡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신제주 그리스도의 교회 양성섭 목사님입니다.
1: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선하신 계획을 두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단절된 남과 북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다시 자유로운 예배 찬양이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어둠을 허두어 주시고 기성세대의 지혜와 다음 세대의 꿈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화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의와 정직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직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 전세계 곳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민아의 찬양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이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유래된 것인데 보낸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사명이란 한마디로 심부름이 아닐까요? 사람은 마음속에 사명감을 느낄 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움직이는 것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대하게, 성실하게, 용감하게, 부지런하게, 진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돋보기 실험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태양 광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물이 끓고 나무가 탑니다. 그처럼 무슨 일이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뜻을 세워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간절함이, 집중이 부족해서가 아닐까요? 쉬지 않고 흐르는 강물만이 바다에 도달할 수 있듯이 포기하지 않고 걷는 사람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듯이 내가 지금 성취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거침없이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어 살게 하옵소서. 모순된 현실과 앞이 안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모든 시선을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낙심, 좌절, 포기, 두려움, 내 안의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세상을 보거나 나 자신을 보면 절망과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낙심되어 힘든 분들이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선한 생각으로 전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의지하며 힘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입니다.
1: 브엘세바의 시간. 브엘세바의 시간 매주 시간은 주식회사 세바 회원의 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천중앙교회 박주열 목사님께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믿음은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초라한 메시아 안에 있을 때 구원에 이릅니다. 믿음은 교회의 크기와도 상관이 없어요. 겉모습으로 신앙생활, 믿음을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해서 예수님은 왕처럼 오시지 않았지만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통령은 명함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양의 우리에 있을 때 택하셨어요. 성전에 있을 때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양우리에서 드러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합니다. 믿음은 중심에서 일상이 드러, 그 중심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처럼 오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초라함, 겉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계심으로 우리는 구원, 바로 그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한 싹이잖아요. 한 싹.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그래요. 네체르, 한 싹.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게요. 네체르. 뭐, 오늘 생각하시고 잊어버릴 거예요. 잊어버리셔요. 그래야 또 다음에 더 제가 처음 듣듯이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또 될 거니까요. 네체르,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네체르를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이라고 그래요. 한 싹이. 그러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찾아보실 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함이러라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 어디에도 선지자의 그로 하신 말씀의 이 부분 있지요.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메시아가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이 동네에 살 것이다,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그래서 학자들이 찾은 결과 한 군데를 찾았어요. 이사야 11장 1절이에요. 네체르. 네체르, 한 싹.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혹시 찾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찾으신 분 계세요? 그 부분을 보면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디귿 있죠. 디귿. 거기 밑에 각주를 쭉 따라와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로 표기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그런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말은 가지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한 싹의 마을, 연한 순 같은 마을,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체르, 이 한 싹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큰 가지가 아니고 큰 나무도 아니고 한 싹 내체르, 나사렛 예수.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거 사탄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이 귀신아 나오라 하시니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영적인 권능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싹에서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기적이 나옵니다.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일으켜 세우지요.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누구의 이름으로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출처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부활하셔서 이 당시 사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울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성 바울은 성도를 박해했죠.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지 나사렛 예수를 한 번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교회와 나사렛 예수와 동일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 박해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힘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지금 교회는 꼭 남유다와 같아요. 그래서 몸통이 다 잘려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교회에 소망이 있냐? 없다고 그래요. 이미 부흥의 시대는 끝나버렸고 누구의 타락 말할 것 없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통폐합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고 쿠팡 물류센터로 사역자들은 가버리는 경우가 또 있고, 아시죠? 신학교에 매년 미달인 거. 신학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의 소망이 있느냐? 앞으로 여러분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아니, 10년, 20년? 우리 이 젊은 다음 세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 우리 현전중앙교회 지금이 아닌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이 수많은 백성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요. 그러나 여기서 세상에 소망을 주시는 것은 여전히 교회의 소망이 예수님인 이유는 여기서 나옵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 그곳에 권능이 일어납니다. 악한 것은 거기서 물러나게 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는 치유가 여전히 일어나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본문 10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달아오르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기서 만민의 기치가 뭐냐면 깃발을 말한단 말입니다. 열방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깃발을 보고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깃발은 낮게 다는 것도 아니고 땅에 묻는 것도 아니고 높게 달지 않습니까? 왜? 보라고. 우리는 열방이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돌아오는 길이 이겁니다.
예수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깃발이 되어야 합니다. 보면 딱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사람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나오는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영향력이 예수님의 영향력보다 더 강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이면, 그것이 깃발이 되면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깃발이 예수님인 것이 열방에 드러나면 바로 이 마을이 돌아와요. 그리고 열방이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한싹 연한 나사렛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열방이 살아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깃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좀 길죠. 함께 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것이 한싹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다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은혜롭게 나눌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만 분석을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시고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막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 예수 안에 있는 사역자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때부터 제대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당부하셨던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그 기다린 것이 바로 성령, 너희가 며칠이 안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8절에서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너희들이 일하게 되냐면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 되는 것은 시작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합니다. 왜 성령이냐? 권능. 증인은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일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이 임하십니다.
그 다음 5절까지 내용.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내용, 그 사역의 내용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은혜에 충만하게 잠길 때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볼까요? 함께 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바다가 물로 빈틈없이 가득한 것처럼 바다가 물로 한 1mm도 그 틈이 없이 물로 바다가 꽉 채워버린 것처럼 그 다음 하시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경험된 지식, 야다라는 거 아시고 야다라는 단어, 경험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경험된 그 은혜의 지식이 지식이 머리에 있지 않고 경험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지금 한 1mm도 떨어져 있지 않고 너무나 확실하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잠겨 있음을 현재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지식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 은혜가 내 나를 충분히가 아니고 완전히 덮어버리는 상태, 이 상태가 너희가 경험되어야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영혼에 빈틈없이 경험하라. 빈틈없이 경험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영혼에 빈틈없이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앞에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마음에 평안이 너희에게 주면 예수님이 영접될 때 마음의 근심은 그냥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 11장과 정면으로 일치. 하나님께서 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유다 자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이미 죽을 대로 죽었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로 가득하고 잘려나가버렸고 그루터기만 남은 이 남유다애가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한싹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에게도 그러셨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루터기였을 때에, 다 잘려나가 버렸을 때에 한 싹을 거기서 나오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 열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굴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왜 나사렛 예수님을 성경은 그렇게 영접하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야 지금 도파민도 아니고 엔돌핀도 아니고 다이돌핀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6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

이름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잘하는 찬양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 아시죠? 그런데요, 이 찬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이 어디일까?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6절도 그렇습니다. 시작을 뭐라고 했냐면, 그때에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하는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다시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다스리는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그 나라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현상은 함께하는 세상이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세상. 6절에서 7절을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쭉 얼른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나오잖아요.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그 현상, 약한 자가 강한 자와 함께하고, 사자와 뭐 송아지가 함께하고, 이건 구별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그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천적이 없어져요, 천적이. 죽일 사람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미움이 없어져요. 천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펴보미 염소와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리와 또 양과 함께 펴보미 어린 염소와 함께라고 이 표현을 하는데 공존한다는 뜻이잖아요.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의 변화? 내 믿음의 변화, 삶의 변화, 영혼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 존재가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양만 있던가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는 이리가 없던가요? 또는 사자가 없던가요? 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만 있던가요? 잡아먹으려고 무릎뜯는 사람들은 없던가요? 왜 없겠습니까? 제가 많이 산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뭐 여러분보다 더 저도 오래 하신 분들 얼마나 많으셔요? 모르십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 없던가요? 있잖아요. 가정이 없던가요? 있잖아요. 가정에 이리가 있고 사자도 있고 내가 있는 거 어느 곳에서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상해요. 사자를 양으로 만들지 않아요. 송아지로도 만들지 않아요. 사자는 여전히 사자로 놔둬요. 이리도 이리로 놔두고 늑대도 그대로 놔둬요. 그 자리에다가. 그런데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존재가 변화된단 말입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에서 내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품이 변화되고 삶의

0: 기준이 달라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영접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남유다의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1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문제가 뭐였을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남유다의 회복은 무엇인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에겐 내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일상의 문제, 이 세상의 열방의 문제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란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전쟁은 신학의 문제다. 전쟁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늘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바로 그 안에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룹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때에 가정의 천국을 이룹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임하실 때에 교회의 천국을 이루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깃발이 될 때에 열방이 이 교회를 찾습니다. 사실입니다.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1: 부엘세바의 시간.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주식회사 세바해운의 후원으로 현천중앙교회 박주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6-1283 현천중앙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4: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5: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

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 있었죠. 그때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찬양 가운데 네 사람의 동역자가 함께 만든 찬양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The Blessing, 우리말로 축복이라고 소개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미국의 스티븐 퍼팅 목사님과 작곡자 크리스 브라운, 미국의 CCM 싱어송라이터 카리 조브, 또 한 명의 싱어송라이터 코디 카너스, 이렇게 네 사람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을 가사로 사용하여 공동작업으로 만든 찬양곡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가사로 시작하여 후반부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신명기 7장 9절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내용으로 새롭게 구성한 가사를 사용하고 후렴에서는 아멘을 반복하며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느린 템포의 현대 워십 발라드입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우리나라 작곡가 서선혜가 편곡한 버전으로 성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성가 이야기. 다음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바흐의 교회 칸타타입니다. 오늘은 BWV 187 Es fartet alles auf dich. 모두 네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칸타타는 바흐의 라이프지 시대 41세인 1726년에 작곡되어 그해 8월 4일에 초연되어진 곡입니다. 곡은 모두 7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교 전에 연주되는 제1부와 설교 후에 연주되는 제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악장부터 3악장까지가 제1부인데요. 먼저 1악장 합창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두 네가 주를 앙망하오니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그러면 저들은 그것을 모을 것이요. 당신이 손을 벌리시면 저들은 편안히 배부를 것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87 Es wartet alles auf dich 모두 네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중에서 1악장 합창이었습니다. 다음은 2악장 베이스 레스타티보입니다. 크고 둥근 세상이 얼마나 많은 피조물을 품고 있는가. 수천 개에 이르는 산들을 보라. 큰 물결이 무엇인들 만들지 못할까. 강물과 바다가 차고 넘친다. 새는 거대한 떼를 지어 창공을 가르며 들판으로 날아간다. 누가 저 많은 새를 먹이고 누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까? 어느 군주가 그런 영예를 바랄 수 있을까? 지상의 모든 황금이 한 끼라도 그를 먹일 수 있을까?

바흐의 칸타타 BWV 187 Es fortet alles auf dich 모든 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중에서 2악장 베이스 레지타티브였습니다. 다음은 3악장 알토 아리아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자비로서 한 해를 장식합니다. 풍요와 축복이 당신의 발걸음이 내딛는 길마다 뚝뚝 흐르고 당신의 자비는 만인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87 Es fortet alles auf dich 모두 네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중에서 3악장 알토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4악장부터는 설교 후에 연주되는 제2부에 속합니다. 먼저 4악장 베이스 아리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런 가사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87 Es fortet alles auf dich 모둥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중에서 4악장 베이스 아리아였습니다. 다음은 5악장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있는 모든 것을 돌보시네. 만물에게 허락하신 것을 오직 나에게만 주시겠는가? 근심 걱정은 물러가라. 그분의 충실하심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내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새 선물을 주시리라. 이런 가사로 노래합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87 Es wartet alles auf dich 모두 네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중에서 5악장 소프라노 아리아였습니다. 다음은 6악장 소프라노 레시타티보입니다. 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분을 꼭 붙들고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게 받으면 그가 내게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든 나는 곤궁하지 않으리라. 한탄은 쓸모가 없고 애써도 소용이 없네. 낙담한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앗아갈 뿐 한없이 풍족한 하나님이 몸소 이 걱정을 짊어지셨으니 그가 나의 몫을 정해놓으셨음을 나는 아네. 이런 가사로 노래합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87 Es fortet alles auf dich 모든 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중에서 6악장 소프라노 레지타티보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7악장 코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마련하셨으니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산과 골짜기를 적시어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십니다. 땅에서 포도와 빵을 만드시고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어 사람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간청하오니 당신 영의 의미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옳게 이해하게 하시고 늘 당신의 계명에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않고 그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소서.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리이다. 이런 가사의 코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87 에스바르텟 알레스 아우프디히 모두니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중에서 마지막 7악장 코랄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바흐의 교회 칸타타 BWV 187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시간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웨이 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나이지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가스펠 싱어 시나치가 만든 곡입니다. 시나치는 예명이고 본명은 조금 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시나치 칼루 오로코 에그부. 1972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동부지역 에보니 지방에서 태어난 올해 54세의 여성 싱어이면서 작곡가이죠. 이 곡은 2015년에 발표되었는데요. 미국 빌보드 크리스천 송라이터 차트에서 1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대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곡을 우리나라 여성 작곡가 김예은님이 합창으로 편곡한 찬양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평곡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축제를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선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

위원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여름이 되면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떠오르는데요. 성경학교 교가를 목청이 터지도록 부르고 철로역정 훈련을 받으면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요. 저녁 집회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어릴 때는 철로역정 훈련을 왜 하는지 불만도 많고 힘들어했는데요. 돌아보면 그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이 지금도 우리 가슴에 살아서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된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천국에 입성해서 눈물을 흘리고 선생님, 친구들과 부둥켜안고 울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겹더라도 천국에서 함께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들 여러분에게 화이팅 외치면서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